0: 군요.
1: 아이고.
0: 아이
2: 프리덤.
0: 엘소 무디아와 히니에 다수치.
1: 아 샤야야야야야야야.
0: 우나야 주수아바 오비주민주.
1: 비엘 주민주노.
0: 예스라오. 냠미모니나 냠미 안놈고.
1: 아아아아.
0: 우야 우라몽구라.
1: 아.
0: 우야 힐모히네. 어놈포환나 놈무스.
1: 아.
0: 세기 카벼워이니나 마요포구와.
1: 라다다바 샤야나 마나할레야.
0: 아스단뇽.
1: 스단뇽.